0: 내가 자가 자가라고 둔게 어쩌나지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
1: francemusique.fr Okura Monde.
2: Olibalele la mama tot. Olibalele.